0: 왜요?
1: 왜야?
0: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 왜야?